0: 제가 내양 오거스토 남만족과 월팜공원 공공인력공과 연 플랜 리소스스고 말라 커뮤니티스고 빨리냐 말라 낙군 원할냐 프리니 볼로 트랜스포트 낙구르발랑 헬스 서비스스 마리찌 원할리 무르니 필스고 말라 킥고 못볼고 비잉을 보슝을 가발라 시틸릴 리무룽자니 리무르통아마 노쿵 센스스고야 월팜무니엔사 Metrislika. Nindumaram, no instructions, kalki, uninel chanito. Visit census.abs.gov.au. Authorized y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to Canberra.
1: Yo, this is Jordan Gekamangu. I work at IJCP, the Remote Job Community Program, as a supervisor. And you guys listening to Yolongu Radio in Milangimbi.

여도할이 만약에 아예 바박도나 거는나 고랑아에 고랑아에 아들은 고블란블란 노랭아에 만약에 가 비제나 아들이 거는나는 나가 아들이 갈아팔 아도할이양아에로 볼로야 바박도나로 라고로 여라케 미랬나 오니야 만약에 내 아고 유타나가에 유타콤 만아에로 아발아냐